미 한국이야 잉글랜드 백에 백에 띠미고야 아 페과이 레파노니 베토기 따뚜과께 아노 토이포에 가우 하우에 가우쇼레 아이 띠미도 아샤모 아하 이요 이요 이요 이요 코에 토나키야 오베게니 모에다우 보보우 게다우 띠미 마테마토가 MMT 베이베 포타고게 베 데다우 마우하바인가 페피아 베모하바인가 이코나 이요 마테 Ma tonga, o tua motonga, kohoku tofia, o wana! Pia moe choigo, House of Tonga, kai bevaksimo in di senta, ima ufanga.